계신가요? 꿈을 혹시 잊으신 건 아닌가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꿈이 어떤 것이든 오늘 그 꿈을 향한 아름다운 한 걸음이 되길 바라는 아침입니다. 5월 10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조지 거쉰의 세계 프렐루드 중에서 프렐루드 1번과 프렐루드 3번 듣겠습니다.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이르마 발레실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쉰 세계 프렐루드 중에서 프렐루드 1번, 프렐루드 3번을 들으셨어요. 리차드 스톨트만의 클라리넷, 이르마 발레실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KBS 플러스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신데렐라 중에서 랑왈츠 2막 신데렐라가 왕자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에서 흐르는 곡입니다. 리사 마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이고요.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또 바이올린의 리사 바테아시빌리였습니다.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신데렐라 중에서 그랜 월트 전해드렸어요. 0060 쓰는 분이에요. 신가음에 봄결이 이곳 경주에도 하늘하늘하네요. 숨결, 바람결,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봄결이라는 표현은 생소한데 참 곱네요. 봄결이 경주에 하늘하늘하다니요. 에이펙 후 핫한 경주도 이제 속절없이 여름을 맞을 준비합니다. 저희 22살 때 직장 모임 60 넘은 오늘 6명 포항으로 나들이 갑니다. 아, 직장 모임 계속 이어가고 계시군요. 경주 오시는 분들 잘 다녀가이소. 그러게요. 요새 여행객들이 많이 경주로 향하는데 정작 경주분은 포항으로 나들이 가고 계시군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반갑기도 한데 아이고 우리는 포항이지. 그런 마음 이해도 됩니다. 좋은 여행 하셨길요. 4403 쓰는 분이에요. 1월에 독립한 둘째가 왔어요. 간호학과 자퇴하고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둘째입니다. 밥이나 챙겨 먹을 거나 했는데 반찬도 만들고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시험 준비하는 단단한 아이예요. 세상에 기특하네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걸 생각하니 행복해요. 아이의 앞날을 같이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간호학과 자퇴하고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둘째, 반찬도 직접 만들어 먹고 또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도 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진짜 단단하네요. 그리고 갔던 과가 간호학과고 또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거 보니까 마음 나누고 사랑하기가 그냥 생활화된 그런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뭘 하든 아유 그냥 뭐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요. 시험 준비 잘하고 이 사회에서도 단단한 일꾼이 될 둘째를 저도 응원합니다. 슈베르트의 실비아에게 안 실비아 도이치 번호 891 응원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킹 싱어스가 노래하고요. 프란츠 리스트의 송어 썰 작품 번호 564예요. 썰 작품 번호가 붙은 건 편곡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편곡했기 때문이죠. 레슬리 하워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는데요. 0060-4403 쓰는 분께 커피 두 잔씩 보내겠습니다.

레슬리 하워드의 연주로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리스트 편곡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슈베르트 실비아에게 킹스 싱어스의 목소리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후반부에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824년 5월 7일 베토벤 합창 교향곡이 초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위인의 케렌트너 토어 극장에서 열린 이 공연에서는 케렌트너 토어 극장 음악감독 미하일 움라우프가 지휘봉을 잡았고 그 옆에 베토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들을 수는 없지만 모든 연주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1829년 5월 8일에는 기타 음악의 거장 마우로 줄리아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78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며 기타 연주자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줄리아니는 기타를 위한 오른손 연습곡, 기타 협주곡, 로시니아나 등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1740년 5월 9일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조반니 파이지엘로가 태어났습니다. 로시니보다 앞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발표한 그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을 다니며 오페라 작곡가로 부와 인기를 얻었고 말년에는 고국으로 돌아와 18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697년 5월 10일은 바로크 시대 프랑스 음악가 장 마리 르클레어가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로카텔리와 함께 18세기 바이올린 음악을 주도했던 르클레어. 음악가가 되기 전 무용수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한 기교를 선보였습니다. 지오반니 파이지엘로의 코믹 오페라 사랑에 미친 니나 중에서 네 님은 언제 오시려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니나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한 곡이라고 합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피아노의 조르지 피셔가 함께하고요. 장 마리 르클레어의 발린 소나타 F장조 작품 2.

예, 이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다지오 알레그로 마포코 아다지오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전악장인데요. 테오팀 랑글로아 데 스파르체 바이올린 합시코드의 윌리엄 크리스티입니다.

장마리 르클레어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작품 2의 2 들으셨습니다. 아다지오, 알레그로, 마포코. 아다지오,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전악장 들으셨어요. 참 만나기 어려운 곡을 이렇게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음반으로 만들어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테오팀 랑글로와 데스바르츠의 바이올린, 윌리엄 크리스티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지오반니 파이시엘로의 코미고페라, 사랑에 미친 니나 중에서 내 님은 언제 오시려나,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 조르지 피셔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했어요. 달력 속의 클래식, 이번에는 줄리아니 그리고 베토벤, 이 두 음악가를 만나보시죠.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30 중에서 오늘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워낙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야겠지만 오늘은 현악 4중주단과 함께하는 기타 협주곡입니다. 시몬 샌브리의 기타, 꽈르도르 파리지, 파리지 4중주단이 함께하고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중에서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환희의 송가 부분을 발췌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솔리스트 4명은 우선 소프라노 필라르 로렌가르, 메조소프라노 이본 민튼, 그리고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 베이스 마르티 탈벨라입니다. 그리고 게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중에서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아사의 한이의 송가 부분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필라르 로렌가르, 메조 소프라노 이본 민튼,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 베이스 마르티 탈벨라였고요.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시몬 샌브리의 기타, 과르도르 파리시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타 연주가 이 10시대를 아주 참 차분하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파가니니의 곡을 기타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작품 3의 6. 오늘 기타 독주로 들으셨어요. 마누엘 마루에코의 기타 연주였고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작품 17 길샴의 바이올린 웨란절쇼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들으시면서 이런 음악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다 생각나실 때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KBS 플러스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쿠폰도 전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라벨 바이올린 소나타 2번 G장조 중에서 2악장 블루스 모데라토, 3악장 페르페툼 모빌레 무공동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엘사 그레터의 바이올린, 데이빗 라이블리의 피아노입니다.

요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15 가운데 3악장이었습니다. 론도, 알레그로, 논 트로포, 크리스티안 치머만의 피아노,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모리스 라벨, 바이올린 소나타 2번 D장조, 2악장 블루스, 모데라토, 3악장 페르페툼 모빌레, 알레그로, 엘사 그레터의 바이올린, 데이빗 라이블리의 피아노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히든 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18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인정받았던 자크 오베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만나보겠습니다.

1700년대 초반 유럽 곳곳에서는 화려한 기교로 무장한 바이올린 주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악마의 트릴로 유명한 타르티니가, 프랑스에서는 르클레어를 필두로 궁정 악단의 바이올린 주자들이 현란한 실력을 뽐내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크 오베르입니다. 1689년 파리에서 태어난 오베르는 어린 시절 궁정 음악가인 세나이에의 제자로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세나이에는 춤곡의 리듬을 직접 몸으로 익혀야 자연스러운 연주를 할 수 있다면서 무용부터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오베르는 프랑스 궁정의 모든 춤 동작들을 외웠고, 그러는 사이 몸에 밴 춤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그의 바이올린 연주로 나타났습니다. 화려하면서도 물 흐르듯 유연하고 우아한 연주를 선보인 그는 20대에 프랑스 궁정의 실내악단 왕의 24대 바이올린에 입단했습니다. 국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주를 하는 이곳에서 국왕 눈에 들은 오베르는 1728년 프랑스 왕립 오페라 극장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발탁됐죠. 1753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크 오베르는 연주와 함께 꾸준하게 작곡 활동을 이어가면서 다섯 세트로 이루어진 바이올린 소나타와 두 권에 달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집, 또 12곡의 관현악 모음곡 등을 남겼습니다. 극적이고 강렬한 기교를 중시하는 이탈리아 바이올린 음악과는 다르게 우아하고 섬세한 기교를 앞세워 궁정의 품위를 드러냈던 프랑스 바이올린의 거장 자크 오베르의 작품 히든 클래식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초 준비했습니다. 앙상블 레 시클로프의 연주입니다.

앙상블 레시클로프의 연주로 샤크 오베르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26의 4 들으셨습니다. 정말 샤크 오베르가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궁정의 모든 춤을 익힌 것처럼 그렇게 몸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피아니스트도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관악기 연주자 이렇게 다 보면 성악가들만큼이나 몸을 악기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도 비록 연주자는 아니지만 몸을 또 잘 바르게 사용해야 좋은 목소리도 나오고 또 바른 표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니콜라이 카푸스틴의 8개 연주회용 연습곡 작품 40 중에서 4번, 6번, 8번 듣겠습니다. 4번 라르게토, 6번 전원 알레그로 모데라토, 8번 피날레 프레스티시모, 마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마크 앙드레 아믈랭의 연주로 니콜라이 카푸스틴 8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작품 40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4번 라르게토, 6번 전원 알레그로 모데라토, 8번 피날레 프레스티시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정주은, 프로듀서 이동우, 전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감정에 다리가 달려있다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감정은 그리움일 것 같습니다. 어떤 풍경이나 냄새 혹은 우연히 들려온 한 곡의 음악만으로도 멀리 떠난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마음을 데려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목적지에 닿고 나면 그리움만큼 발걸음이 느린 감정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움의 속도가 그렇게 다른 곳은 한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닮은 음악과 함께 잠시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걸어보실래요?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움이 물씬 묻어나는 음악으로 출발했네요. 이처럼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음표 몇 개가 우리 마음을 더욱 절절히 대변해주기 마련입니다. 5월 10일 일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오랜만에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회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 춤추는 12대의 첼로에 청취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12명의 최정상급 첼리스트들이 모인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로 클래식 명곡들과 영화음악, 크로스오버 음악을 라이브로 들어보실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90분 동안 펼쳐질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 생방송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KBS 음악실 생방송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한 분당 두 장씩 방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분과 같이 오시면 좋겠죠? 혼자 오셔도 괜찮고요. 그럴 때는 저는 혼자서 가겠습니다라고 문자에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확한 성함 적어주시고 방청하고 싶은 사연 또 음악실과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도 짧게 남겨주시면 더욱더 그 당첨 확률이 올라가

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5월 14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목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 있을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를 콩 스튜디오에서 방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샵 9310번 휴대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청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청취자분들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네요. 이제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세요.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은 그리움을 담은 음반들로 꼬리물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르테 콰르텟의 데뷔 음반 야나첵, 쑥, 현악 4중주를 통해서 체코 특유의 애수를 담은 음악을 감상했는데요. 그 흐름을 따라서 체코의 국민 작곡가 드보르작의 음악을 담은 음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Das Leben, 바이올린으로 그리는 삶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언어와 음식처럼 모든 문화는 자라난 땅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작곡가가 굳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작품 속에는 그가 나고 자란 환경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특히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보르작의 음악이 그렇지요. 1841년 드보르작은 프라하에서 북쪽으로 약 30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넬라호제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타바 강이 가까이 흐르는 이 고요한 마을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겨울은 춥고 길었고 강과 들이 어우러진 전경은 한없이 잔잔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드보르작의 음악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선율과 안개가 내려앉은 듯한 서정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감상할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또한 그렇습니다. 이 음악은 집시의 노래 작품 55 가운데 네 번째 곡으로 보헤미아 시인 아돌프 헤이두크의 시에 선율을 입혀 완성됐는데요. 세 자녀를 잇따라 잃은 힘겨운 시기에 쓴 이 곡에는 잔잔한 평온함과 함께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겨있지요. 오늘은 이 작품을 고전적인 음색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 첫 번째 음반은 2021년 유니버설 뮤직에서 발매된 김응수의 Das Leben, 바이올린으로 그리는 삶입니다. 수록곡으로는 드보르작의 짙은 서정이 담긴 작품들과 함께 엘가, 사랑의 인사를 비롯한 삶의 희로애락을 그린 다양한 소품들이 담겼는데요. 그 음반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모두 드보르작의 음악들입니다. 먼저 방금 소개했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감상하시고 이어서 네 개의 낭만적 소품 전곡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김웅수의 바이올린, 채문영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드보르작의 음악들이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감상하셨고 이어서 네 개의 낭만적 소품 전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김응수의 바이올린, 채문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움을 노래하는 음반으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작곡가 이수인의 동요 한국 가곡 모음집 솜사탕 들어보시죠.

꼬리물기 클래식. 이어서 감상할 음반은 지난날의 그리움을 노래하는 또 다른 음반. 한국인의 애수를 노래로 옮긴 작곡가 이수인의 동요 한국 가곡 모음집 솜사탕입니다. 동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24년 아울루스 미디어에서 발매된 음반이죠. 1939년 의령에서 태어난 이수인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며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헤어짐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일찍 마주하게 됐고, 그는 엿장

장수에게서 얻은 줄 끊어진 바이올린과 휘파람으로 스스로 곡을 만들며 마음을 달랬다고 하죠. 그렇게 이수인은 평생 100여 곡의 가곡과 500곡에 가까운 동요들을 남겼습니다. 이 음반에는 총 36곡의 동요와 가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별, 내 맘의 강물, 고향의 노래처럼 제목만으로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입니다. 동심은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라 했던 이수인의 말처럼 고운 시와 보드라운 선율로 마음을 맑게 비워주는 노래들 지금부터 쭉 들어볼게요. 이수인의 동요 한국 가곡 모음집 솜사탕 음반에서 들어봅니다. 동요와 가곡 여러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산새가 아침을 현음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이어서 솜사탕 김승리 어린이, 아빠의 얼굴 조아현 어린이, 외갓길 곽시율 박태윤 어린이, 별 김지우 어린이의 노래로 들어보시고 내 맘의 강물은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수인이 작곡한 노래들을 쭉 보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산새가 아침을 현음 어린이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이어서 솜사탕 김승리 어린이, 아빠의 얼굴 조아현 어린이, 외갓길 곽시율 박태윤 어린이, 별 김지우 어린이, 그리고 방금 들으신 내 맘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까지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나의 어렸을 때 목소리는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끝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입니다.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그중 2악장 안단테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아, 동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모차르트의 음악까지 오늘 끝곡으로 들으니까 진짜 그리우면서도 무언가 충만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감사일기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일기, 걱정노트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노트는 핀란드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잠자리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동안 걱정 시간을 보내면서 걱정노트에 모든 걱정을 쏟아놓도록 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과 두려웠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일들까지 모두 적은 다음에 노트를 탁 닫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걱정을 하면 마음은 해소되고 불안의 고리는 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매일 15분간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매주 한 번, 한 시간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데요. 음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담는 그릇 같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걱정은 녹아내리고 불안은 사라지고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이요. 오늘 첫 곡 장 시벨리우스의 소나티나 1번 앞시합 단조 작품 67의 1번입니다.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레이퍼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소나티나 1번 F샵 단조 작품 67의 1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모더라토 전악장 전해드렸고요. 레이퍼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핀란드의 걱정 시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감사 일기를 쓰면 좋은 일들을 반추해 볼 수 있어서 더 오래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걱정 노트를 쓰면 복잡한 머릿속을 좀 덜어낼 수 있어서 좋은가 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오늘 휴일인 일요일인데요. 물론 오늘도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평소 직장 다니시느라 고된 평일을 보내신 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휴식이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는 그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는 일요일입니다. 생생클래식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곡들 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담아두었다가 원하시는 때 짜잔 선보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9310번, 우물정자 9310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댓글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곡도 역시 시벨리우스의 곡이에요. 시벨리우스를 대표하는 귀한 곡 2번 가운데에서 1악장 알레그라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디장조 작품 4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라토였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곡 들으니까 왠지 탁 트인 공간에서 이렇게 감상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는데요. 1248번 쓰시는 분 사연 주셨는데 남편이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같이 외출해서 저는 커피숍에서 요즘 핫한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읽으면서 생글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좋습니다. 제가 있는 이 별다방은 작은 곳이어서 손님이 별로 없네요. 생글 감상하기에는 딱입니다. 하셨고요. 7501번 쓰시는 분은 경주에서 사연을 주셨어요. 간포 바닷가 숙소 테라스에 앉아서 빗소리랑 생생 클래식을 BGM 삼아 박완서님의 에세이를 읽고 있습니다. 연휴 맞아서 가족여행 가셨던 거군요. 비가 와서 허탕이 아니라 여유 있고 촉촉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바다가 귓가에는 또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클래식으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하셨는데요. 지금은 돌아와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곡 전해드리면 그때 그 여행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우중주 F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입니다. 보리스 길트버그의 피아노 파벨 하스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오중주 F단조 작품 3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퍼였습니다. 보리스 길트버그의 피아노 파벨 하스 4중주단의 연주로 1악장 전해드렸는데요. 아, 이 곡을 듣고 있으니까 7501번 쓰시는 분이 말씀하셨던 그 풍경이 생각이 나네요. 비 오는 날 차창을 곁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아, 그래도 요즘같이 또 날 좋을 때는 또 이런 좋은 날을 즐겨야겠죠. 저희 이제 일요일에 새롭게 생긴 코너들이 많아서 저희 애청자분들도 상당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윤정님께서도 원곡과 편곡 사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황덕호 씨의 재즈 코너에만 주력해서 들었습니다. 그 코너랑 비슷하게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지 색다른 비교 분석하는 곡 편성이 참 신선한 일요일의 생생 클래식입니다 하셨는데요. 둘은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황덕호 씨의 그 영향력이 워낙 강력했나 봐요. 원곡과 편곡 사이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 뷰티풀 노래를 불렀더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곡과 편곡 사이는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또 신선한 또 편성, 비교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한낮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이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엑토르 베를리오스의 환상교향곡 가운데 2악장 무도회입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그의 대표작이자 출세작이죠. 이전까지의 교향곡은 그냥 추상적인 소리의 예술이었다면 이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은 표제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는데요. 감상용 프로그램 설명서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극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음악회로 이끌어가서 그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악장 무도회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그가 짝사랑했던 여배우를 상상하면서 완성했다라는 뒷이야기로도 유명한데요. 이 작품을 오늘은 라방지에, 아르투르 라방지에가 편곡한 버전으로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환상교향곡은 원래 대규모 편성, 관현악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라방지의 앙상블 편곡이라서 비교적 규모가 좀 작은 대신에 좀 소리는 크게 키워서 소리에 뭐 빈틈이 느껴지진 않고요. 일렉기타다 신디자이저 같은 현대적인 사운드가 더해져서 뭔가 밴드적인 느낌이 물씬 나면서 그전에 그 베를리오즈의 원곡에서는 좀 우아한 무도회였다면 조금 더 날카롭고 몽환적이면서 좀 기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편곡이 아닐까 합니다. 두 곡 그럼 비교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두 개의 다른 버전으로 들어봤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2악장 무도회를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오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방금 들으신 이 편곡 버전은 아르투르 라방디에가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막심 파스칼이 지휘하는 르 발콘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좀 처음 듣고는 좀 생경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베를리오즈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했을 때 당시에 그 환각적인 그런 상태의 주인공을 이제 표현하기에는 더 보수적인 시대였으니까 좀 이렇게 좀 더 하프 소리로 좀 우아하게 표현을 했던 건데 아르투르 라방디에가 편곡한 버전에서는 좀 더 뭐라고 적나라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그런 환각적인 그런 표현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쏙 들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에니케 그라나도스의 빠른 서주와 또 이어지는 7개의 짧은 왈츠로 구성된 8개의 시적 왈츠 가운데 선율적으로 멜로디코 그리고 고귀한 왈츠 템포로 그리고 서정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스타인웨이 콩쿠르 우승자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우타 베안트의 연주입니다.

0: 그라나도스의 8개 시적 왈츠 가운데 멜로디코 선율적으로 템포 데 발스 노블레 고귀한 왈츠 템포로 센티멘탈 서정적으로 이어 들었습니다. 우타 베안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호님 재즈 코너 아주 신선한데요 하셨는데 짧고 아주 강한 평가를 남겨주셨어요. 별점 몇 개인가요? 5개인가요? 현아님께서는 한낮의 재즈 역시 좋습니다. 덕호님의 추천과 설명 때문에 더 그럴지도요. 드디어 만나는 덕호님 오늘은 자리 잡고 기다렸습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한낮의 편안한 시간이죠. 일요일에만 들으실 수 있는 재즈 컬럼니스트 황덕호 씨와 함께하는 생생 재즈.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생생 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 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덕호입니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인데요. 그래서 5월과 관련된 음악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블러썸 디어리가 부른 They Say It's Spring입니다. 이 곡은 1958년 미국의 작곡가 밥 헤임즈가 쓴 곡인데요. 이 곡을 처음으로 녹음한 가수가 오늘 듣게 되실 블러썸 디어리입니다. 블러썸 디어리는 당대에 많은 인기를 모았던 대중적인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또 재즈 평론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보컬리스트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직접 노래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그 누구와도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가사의 내용을 매우 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미감을 가진 재즈 음악인이었습니다. 이 곡도 오랫동안 잊힌 노래였는데요. 하지만 조용히 재즈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 듣고 싶어하는 재즈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5월에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봄 탓이라고 말하지만 몽상가이며 한 마리의 종달새인 나는 5월의 사랑을 믿는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블러썸 디어리가 노래하고 연주한 They Say It's Spring입니다.

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곡을 다른 가수가 불렀다면 과연 지금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곡과 가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울렸던 봄의 노래였습니다. Blossom Diary의 They Say It's Spring이었습니다. 일요일 생생 클래식의 재즈 코너입니다. 생생 재즈. 오늘은 5월의 노래를 듣고 계신데요.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곡은 호기 카마이클이 곡을 쓰고 미첼 페리시가 노랫말을 쓴 One Morning in May입니다. 두 사람은 일찍이 명곡 스타더스트를 함께 만든 콤비였고요. 각자 작곡과 작사에서 뛰어난 곡들을 많이 만들었던 스탠다드 넘버의 장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게리 포스터와 피아니스트 앨런 브로드벤트의 이중주인데요. 많은 녹음들이 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5월의 어느 아침을 이들의 연주처럼 잘 표현한 녹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앨런 브로드벤트와 게리 포스터가 연주한 One Morning in May입니다.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 재즈 황덕호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 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근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인터미션 같은 생생 재즈 잘 들으셨나요? 인터미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꽉 찬 시간이었죠. 생생 클래식은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좀 바빠서 글 남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즉석 신청곡을 보내드리지는 못하지만 원하시는 때나 원하시는 요일,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 그 원하시는 때에 정확히 맞춰서 되도록이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예, 아다지오 퀘엘 580A번입니다. 아, 느리고 서정적인 단악장의 실내악곡인데요. 아마도 미완성으로 보여지는 이 작품, 이 아다지오를 들으면서 아베베른 코르푸스의 시작 부분과 좀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 해서 이어서 비교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인스 올리거의 잉글리시온과 안토니오 살바토레의 바이올린, 마시모 바리스의 비올라, 비토 파테르노스토의 첼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곡을 이어서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다지오 퀘일 580A번이었고요. 단악장의 곡이었는데요. 하인츠 홀리거의 잉글리시온과 안토니오 살바토레의 바이올린, 마시모 파레스의 비올라, 비토 파트르노스토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비교하실 수 있게 아베베룬 코르푸스 존귀하신 구주 퀘일 618번을 이어드렸는데요.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그리고 스웨덴 라디오 합창단과 스톡홀름 체인버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이플라장조 도이치 929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올리버 슈나이더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이 플라장조 도이치 929번 가운데 오늘은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었습니다. 올리버 슈나이더 트리오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장볼 에지드 마르티니. 저는 항상 마르티니가 이탈리아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앞에 이름은 왜 또 프랑스식일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독일 태생의 또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던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먼저 듣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수잔 맨처의 노래와 샤론 이즈빈의 기타 연주고요. 살바토레 카르딜로의 무정한 마음은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와 프레데리코 알라냐, 다비드 알라냐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베르토 알라냐의 노래와 프레데리코 알라냐, 다비드 알라냐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메조소프라노 수잔 멘처의 노래와 샤론 이즈빈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피아노 반주가 아닌 기타 연주로 노래 두 곡을 들어봤고요. 오늘 끝곡 프렌츠 크라이슬러의 비엔나 풍의 작은 행진곡입니다. 필립 그라핀의 바이올린과 클레오 데사르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Age of Extremes라는 음반이 나왔는데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나중에 설명 말씀드릴 테고요. 이 가운데서 게오르크 벤다의 합시코드 협주곡 F단조와 B단조 차례로 프란체스코 코르테의 합시코드 일 포모도로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번호 120, 빌헬름 프루트뱅글러가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53년 모노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반더러 판타지 방랑자 환상곡 도치번호 760 올레그 마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야말로 비르투오소 그 자체입니다. 올레그 마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도시번호 760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번호 120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린 지 얼마 안 됐죠? 오늘 지휘자 달리에서 들려드립니다. 후르트 벵글러가 남긴 음원 가운데 모노지만 가장 음질이 좋은 그런 역사적인 명연입니다. 약간은 느린 템포로 심연으로 파고드는 그런 광기 이런 것들 후르트뱅글러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헬름 후르트뱅글러가 주연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53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후르트 벵글러의 마법 그 자체입니다.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번호 120. 미라이름 후르트 벵글러가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1953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외젠드 보차의 환상적 전원곡 작품 번호 37. 호랑스와 룰 웨오보 엠마뉘엘 슈트로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외제는 모차의 환상적 전원곡 작품 번호 37, 프랑스와 룰루의 오보 엠마누엘 스트로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음반이 발매가 되는데요. The Age of Extremes, 그러니까 극한의 시대라는 타이틀로 벤다와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 그리고 게오르크 벤다 협주곡 두 곡을 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기 바로크와 빈고전주의라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서 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앰프 핀 삼카이트,

감성주의 세대는 아직도 그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인 그런 그 조명을 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뭐 최고의 합시코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코르티가 이번 음반의 중심이 돼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그늘에 가련 이 아들 바흐들의 작품 그리고 게오르크 벤다 이 충실한 베를린 악파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벤다의 협주곡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질풍노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감성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뜻, 형식보다는 이 개인이 위주가 되는 그런 음악이 싹 틀던 바로 그 시기의 음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 가운데서 확실히 게오르크 벤다의 음악이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두 곡의 합시코드 협주곡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게오르크 벤다의 합시코드 협주곡 F단조, B단조, 프란체스코 코르티의 합시코드 일 포모도로의 연주입니다.

게오르 구벤다의 합시코드 협주곡 F단조, B단조, 프란체스코 코르테의 합시코드 일 포모도로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와 할츠 모음곡,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왈츠 모음곡, 루돌프 캠페가 주연한 슈타츠 카펠레 드레센의 연주였습니다. 명언 유명한 밤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시계나 달력이 없던 옛 시절, 약속 시간은 늘 언제쯤이었습니다. 해 뜰 역쯤, 해질 무렵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새벽 첫 달기 울 때쯤. 자시에 첫 종이 울리고 난 뒤 여덟 번째 종이 울리는 신시 무렵쯤. 사람들은 이렇게 느슨한 시간 감각 속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보름날에 보자. 이번 추석 전날에 보자. 다음 장날 아침에 장터 입구에서 보자처럼 날짜와 시기도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그날 그때쯤이었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약속 시간이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그날 그때쯤이었던 시절. 지금보다 덜 쪼개진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여유로웠을까요? 아니면 느슨함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 역시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종류의 압박 속에 살았는지도 모르죠. 약속 시간이 신시라면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도착해도 늦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분 단위로 시간을 잘게 쪼개지 않던 그 시절은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웠을까?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모차르트가 12살 때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가곡입니다. 안디 프로이델, 기쁨의 부처, 쾌일번호 53. 소프라노 소피 카라트호이죠. 유진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편리해진 만큼 빡빡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잠시 여유롭게 살아도 좋은 주말인데요. 아쉽게도 다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느슨한 휴일, 어김없이 4시에 딱 맞춰 오신 노날 가족분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 곡 이어드릴게요. 이 고전주의 시대에서 낭만주의 시대로 건너가 볼까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슈텐트션, 세레나데 골랐습니다. 슈베르트 사후에 발간된 가곡집이죠. 백조의 노래 도이치번호 957 중에서 네 번째 곡입니다. 이 죽기 직전 한번 운다는 그 백조의 전설 그대로의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집입니다. 이 세레나데는 렐슈타프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고요한 밤의 어둠을 뚫고 내 노래는 그대에게 호소하네. 연인이여, 저 고요한 숲에서 내려와 내 곁으로 오세요. 내 사랑의 고뇌를 아는 밤깨꼬리는 은과 같은 목소리로 그대의 마음을 뒤흔드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톱, 유스토스 자이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세레나데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세레나데는 들어라 종달새의 소리를 Hark, Hark, the Lark 이 첫 가사를 제목으로 쓰기도 하는 작품이었어요. 도이치번호 889 소프라노 캐슬린 바텔 제임스 리바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고요. 먼저 들으신 세레나데는 도이치번호 957-4였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가 불렀고요. 유스토스 자이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밤깨꼬리, 종달새에 이어서 이번엔 비둘기 만나보시죠. 20세기 멕시코 작곡가입니다.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의 발로마 꼬리다. 사랑스런 비둘기. 이 비둘기는 사랑하는 연인을 빗댄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비둘기여, 내 마음을 그대의 집으로 바꿨다오. 이런 가사가 포함된 노래입니다.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사의 음성입니다.

20세기 멕시코 작곡가의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페데리코 멘데스의 내게 마네라 데 올비도, 어찌해야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을까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멕시코 노래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랑스런 비둘기. 앞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에서는 이 밤깨꼬리와 종달새가 사랑의 전령사였다면 이 비둘기는 사랑하는 연인 그 자체입니다.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사가 불렀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바 캐스디가 부른 송버드.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마치 악보를 알고나 있듯 지저귀는 새들이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네요. 난 그들 너무나 사랑해요. 지금까지 이처럼 사랑한 적이 없었죠. 그녀가 33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 이 앨범이 발표되고 또 이 노래가 사랑받으면서 참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곡입니다. Songbird, 제목, 앨범 제목도 같습니다. 이 앨범엔 스팅의 노래 Fields of Gold도 수록되어 있는데 스팅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른 이는 없었다고. 그런 에바 캐스디의 음성으로 함께한 Songbird였습니다. 이번엔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조바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칸타타, 피할 수 없는 구렁텅이 오르페오 중에서 에우리디체 에도베 세이, 에우리디체 어디에 있소 감상하시겠습니다. 안을 잃은 오르페우스의 슬픔을 담은 감성적인 노래죠.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 메조소프라노에는 마리안나 비솔라토,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반니 바티스타 베르골레지의 칸타타, 피할 수 없는 구렁텅이 오르페오 중에서 에우리디체 어디에 있어 였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메조소프라노 마리안나 비솔라토,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19세기 독일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 참 애수어린 선율의 악장인데요. 여기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Close to me.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교향곡 3번 3악장 그대로 참 애수어리고 쓸쓸한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요네스 브람스의 Close to Me였어요.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베르디의 흔치 않은 희극 오페라 팔슈타프입니다.

1926년 음악평론가 존 클라인은 영국의 음악 잡지에 베르디와 팔슈타프라는 글을 실으면서 로시니의 말을 먼저 인용합니다. 난 베르디를 대단히 존경하지만 그가 희극 오페라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베르디는 비극적이고 강렬한 감정, 운명과 죽음, 질투와 복수, 또 정치적 긴장과 인간의 비애를 다루는 작곡가였습니다. 리골레토, 일드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그리고 오텔로까지 그의 세계는 늘 진지하고 극적이었죠. 클라인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젊은 베르디가 하루 동안의 왕으로 희극 오페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르디는 1840년작 하루 동안의 왕이 처참하게 실패한 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다시 희극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영웅과 여주인공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뒤에야 이제 나도 조금 웃을 권리가 생겼군.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재치와 활기 가득한 음악으로 로시니의 예측이 틀렸음을 증명해내죠. 그 작품이 바로 노년의 베르디가 남긴 뜻밖의 걸작 팔슈타프. 클라인은 팔슈타프를 두고 단순한 희극 오페라가 아니라 삶을 오래 지나온 사람이 도달한 웃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사실 팔슈타프의 웃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누군가를 비웃거나 깔깔대게 만드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모두 조금씩 허술하고 우스운 존재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짓게 되는 미소에 가깝죠. 팔슈타프 가운데서도 특히 코믹한 장면이 있습니다. 2막 2장에서 늙은 기사 팔슈타프가 돈 많은 유부녀 알리체를 유혹하려는 장면인데요. 팔슈타프가 류트 세레나데를 연상시키는 음악 속에서 알리체의 허리를 끌어안고선 능청스럽게 사랑을 고백하죠. 마침내 그대를 얻었소, 빛나는 나의 꽃. 이런 사랑의 시간을 맞이하려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보. 나의 사랑하는 알리체, 난 슬픈 표정을 짓는다거나 아첨을 한다거나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는 데는 서툰 사람이요. 하지만 내 속에 솔직한 마음을 말하자면 당신의 남편 포드가 우리의 좋은 시간을 모른 척 지나가준다면 더 좋겠지요. 이미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혼자 즐거이 상상하는 노래인데요. 팔슈타프가 알리체를 과장되게 치켜세울수록 베르디는 음악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면서 그 능글맞고 불순한 속내를 드러내줍니다. 그렇게 세레나데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셰익스피어 시대의 류트 음색을 재현한 노래, 마침내 그대를 얻었소, 빛나는 나의 꽃, 알핀 또 꼴또, 라이안테 피오르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팔스타프 2막에 나오는 팔스타프와 알리체의 이중창, 마침내 그대로 뒀소 빛나는 나의 것, 바리톤 조세 반담, 소프라노 루치아나 세라, 게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오페라 팔스타프의 또 다른 이야기의 축은 젊은이들의 사랑입니다. 알리체의 딸 나네타를 사랑하는 펜톤의 아리아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뜨거운 입술에서 사랑의 노래가 흐르네. 테너 루카 가노니치,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노르베르그 슐츠가 부릅니다.

베르디 오페라 팔스타프 중에서 펜토네 아리아 뜨거운 입술에서 사랑의 노래가 흐르네. 테너 루카 가노니치,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노르베르그 슐츠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거센 바람에 떠밀려 가다 보았다. 공중에 멈춘 갈매기 한 마리. 날개를 힘껏 쫙 펴고 필사적으로 견딘다. 공중에 닻을 내려 버틴다. 세상의 바람은 다 와보라는. 박서리 시인의 충혈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 날개를 활짝 펴고 공중에 멈춰있는 갈매기. 세상의 모든 바람은 다 와보라는 것 같은 그 모습은 마치 공중에 닻을 내린 것 같다고 합니다. 폭우 근처에는 사람들이 주는 과자를 낚아채면서 웃음과 함성을 자아내는 갈매기들도 있죠. 그런데 시인이 본 그 갈매기는 그들과 떨어져서 홀로 바람 속에 멈춰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도 때로는 그 갈매기처럼 홀로 버틸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온 세상의 바람을 다 맞으며 멈춰 있는 그 갈매기의 마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오혜영 작곡 경계를 넘어 오혜영의 25연 가금과 한덕규의 타견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입니다.

오혜영 잡고 경계를 넘어 오혜영의 25년 가금과 한덕규의 타견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박서리 시인의 충혈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홀로 떨어져 바람 속에 떠있는 갈매기를 노래한 시였죠. 이 시를 접하니까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도 떠오르는데요. 더 높이 날고자 하던 그 소설 속 갈매기의 꿈. 누구나 한 번쯤은 꾸었지만 잊고 살던 그 꿈을 우리는 때론 하늘을 보다가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오래 보고 싶은 일요일 오후네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서해안 풍광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성 전곡항은 경기도 화성시 전곡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원래는 전곡포구라 불렸던 곳이죠. 전곡항은 서해안에 있지만 조수간만의 차이와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항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화성 뱃놀이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뱃놀이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보트와 요트를 타볼 수 있고 유람선을 타고 서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전곡항 인근에서는 공룡 뼈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죠.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초시 공룡 화석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화석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또 공룡알 화석들이 발견됐습니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에서는 300개가 넘는 알 화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죠. 화성 전곡항과 그 주변은 아주 오래전 공룡들이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또 다른 어항, 궁평항이 있습니다. 궁평항은 낙조가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해안을 따라 걸으면서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나무 데크 산책로도 놓여 있습니다. 궁평항 옆에는 궁평리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비교적 아담한 해변인데요. 100년 이상 된 울창한 곰솔 숲이 있습니다. 썰물 때는 갯벌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곡항과 궁평항이 있는 화성시 앞바다. 그곳에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과 낙조가 있고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지 5월의 포구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단두황이라는 어항이 있습니다. 단두황은 대부도 끝쪽에 자리잡고 있는 폭우인데요. 대부도는 이제 시화 방조제를 통해 육지와 연결돼 있죠. 탄도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숯섬입니다. 참나무가 많아 옛날에는 숯을 많이 구워내던 곳이라고 해서 탄도라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돌이 검어서 그렇게 불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도로 가는 길은 멋진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합니다. 섬과 섬 사이를 달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육지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섬 특유의 분위기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단두황 앞에는 누에섬이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고 여기에 등대 전망대가 있습니다. 썰물때는 걸어서 누에섬까지 갈 수 있죠. 누에섬 등대 전망대 1, 2층은 누에섬과 등대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3층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단두황과 주변 바다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누에섬 인근 해상에는 풍력발전기가 있어서 일몰때 발전기와 그 붉은 빛이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단두황은 갯벌이 넓고 수산자원이 풍부해서 낚시와 갯벌 체험을 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굴딱이, 봄에는 파래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두황에서 또 꼭 한번 들러볼 만한 곳으로는 안산 어촌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갯벌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상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섬이었지만 이제 섬이 아닌 곳, 안산 대부도. 그 끝에 자리 잡은 단두황에서는 서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정감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명항은 사시사철 풍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대명포구는 강화도를 오가는 나루터였다고 합니다. 김포 대명리에서 강화 초지리까지 운영되던 나룻배의 선착장 역할을 했던 곳이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명포구 주변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주민들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횟집들이 들어서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2002년에는 강화도까지 이어지는 다리 초지대교가 개통되고 2008년에는 수산물 직판장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습니다. 대명항에서 인상적인 공간으로 김포 함상공원이 있습니다. 62년간 우리 바다를 지키다가 2006년 퇴역한 상륙함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공원인데요. 군함의 선실을 보존하거나 재현한 공간, 한국전쟁에 관한 전시공간, 그리고 순국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관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인 함교라는 곳에 올라서면 서해바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군함에서 바라보는 서해 풍경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대명항으로 이어지는 서해랑길 코스도 있는데요. 서해랑길은 전남 해남 땅끝에서부터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걷기 여행길이죠. 그중 서해랑길 99코스가 김포를 지나갑니다. 이 길은 김포의 여러 산을 지나는데 모두 높이 100m가 조금 넘는 낮은 산들이어서 걸어서 지나기에 좋은 길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함상공원이 있고 걸어서 경기도의 산과 바다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서해랑길 99코스가 지나가는 곳 김포 대명항에서 5월에 서해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경기도 서해안의 포구들, 화성 전곡항과 궁평항,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에 다녀왔습니다. 서해 특유의 풍경과 정취가 있는 곳, 그곳에서 5월 바다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정대석 작곡 검은고와 갈금 사중주 숨은 그림 찾기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은고 연구의 동부악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여기도 하나인데 여기서 저만큼

0: 아쉬웠으니 이제 술이나 한잔 먹고 다 해줍시다.
1: 뭐 심고 술 드시고 헤어지셨을까요? 경기도 화성시의 팔탄면 구장리에서 제록된 뭐 심는 소리, 박조원 일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경기잡과 유산가 준비했습니다. 박진아의 노래, 조상준의 장구쟁단입니다.

경기 잡가 유산가 박진아의 노래 조상준의 장구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음악은 소용송이 피리산조 함께 하시죠. 윤혁욱의 피리 윤호세 장구장단입니다.

서영석류 피리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함께 하셨습니다. 윤여국의 피리와 윤호세 장구장단,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오늘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더블린 사람들에는 일요일에 입는 옷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장 좋은 옷, 격식을 차린 옷, 비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같은 의미죠. 쿠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옷 한 벌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가장 좋은 옷 한 벌은 가지고 있고 그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고 그 옷을 입고 성당에 가고 그 옷을 입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는 어쩐지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일요일에 입는 옷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겠죠. 오랫동안 저축해서 마련했을 테니 긴 시간이 들어있을 테고 그 옷을 함께 사러 간 친한 친구나 가족의 추억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주머니 하나쯤에 해당되는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르죠. 옷이 흔한 시대에 생각해보는 가장 좋은 옷 한 벌의 의미, 그리고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일요일에 입는 옷에 담긴 의미를 소설일 듯 천천히 읽어보고 싶은 저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0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Un vestido y un amor, 옷 한 벌 사랑 하나였습니다. 이 곡까지는 벨로즈의 목소리로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 생트르의 곡이었는데요. Invitation, 초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샹송을 전해드릴 텐데요. 세르지 라마의 곡입니다.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의 노래 가운데 L'enfant au piano라는 곡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아이라는 곡인데요.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를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아이. 그 천사들이 아이의 멜로디에 반주를 넣어줍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깐소네였습니다. 깐소네 중에서도 나폴리어로 노래한 곡이었어요. 1970년대 인기를 많이 누렸던 나폴리 출신의 두 형제가 주축이 된 팝그룹 이탈리아의 알루니 델 솔레, 태양의 학생들이라는 팀의 곡인데요. 이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오르넬라 바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칸순첼라라는 제목인데요. 작은 노래라는 나폴리어 제목과 가사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수아즈 아르디가 노래한 샹송이었는데요. 네 홍 덩 로입니다. 제목이 수면 위의 파문, 호수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둥그렇게 퍼져나가는 그 파문을, 그 원들을 의미합니다. 네 홍 덩 로.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렁퐁오 피아노, 피아노를 치는 아이였어요.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를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데 천사들이 아이의 멜로디에 반주를 넣어줍니다 라고 노래를 했고요. 아이들의 코러스가 바로 그 천사들이었죠. 세르지 라마의 렁퐁오 피아노, 피아노를 치는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는 Fly Me to the Moon, 이 곡을 일본의 하모니카 연주자인데요. 노부오 토쿠나가가 크로매틱 하모니카로 연주합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30년대 재즈 스탠다드 넘버죠. All of Me를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노래했습니다. GCR 갱, 누군가 말했지라는 곡이었어요. 조안 지베르투, 카이타네 벨로스, 그리고 지베르투 지우, 뭐 브라질을 대표하는 세 명의 가수들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삼바 지 오르페우, 오르페우의 삼바였는데요. 1959년 영화 흑인 오르페우를 위해서 루이스 봉파가 작곡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투츠 딜레망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또 브라질 프로젝트 2집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에는 투츠 딜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는 없고요. 그의 휘파람 소리가 들어가 있고 또 기타는 오스카르 카스트로 네베시의 연주였습니다. 거기에 작곡자인 루이스 봉파의 솔로 기타도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Fly Me to the Moon, 프랑크 시나트라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이 곡을 노부오 토쿠나가의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또 영화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장 펠릭스 랄란의 곡인데요. 그가 곡을 쓰고 기타로 연주한 엑스트레 드 라 심포니 부간 컨트리 젠틀맨, 어느 시골 신사를 위한 교향곡에서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 라이브 연주인데요. 뒤에 박수 소리까지 전해드리죠.

프랑스의 기타리스트 장 펠릭스 랄란느가 곡을 쓰고 연주한 엑스트레 드 라 심포니 푸어 앤 컨트리 젠틀맨, 어느 시골 신사를 위한 교향곡에서 라는 곡을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이어드리죠.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쿠르트 마수오가 지휘한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였습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쿠르트 마즈오가 지휘한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작가이자 러시아어 동시통역사였던 요네하라 마리의 산문집 문화편력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네하라 마리는 자신이 동시통역사로 일하며 경험한 이야기, 여러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문화편력기에 경쾌하게 담아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06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새로운 작품이 출간되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고, 간결하고도 유쾌한 문체와 독특한 시각을 담은 그녀의 글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편력기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낯선 나라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체코에서 유행했던 제담에 이런 것이 있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형제를 선택할 수는 없다. 소련과의 관계가 굴레라는 것을 은근히 원망하던 말이다. 벨벳 혁명을 거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하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이했다. 예전의 제담이 생각나 알고 지내던 체코인에게 형제는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고 농담조로 말하자 그거야 그렇지만 연을 끊는 수가 있기는 하지요 라고 그쪽도 농담으로 답했다.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두기 위해 열리는 다양한 회의가 열리면 나 같은 통역 요원이 동원된다. 그런 회의에서 반드시 나오는 상투어가 세 번가량 나와서 웃어버렸다.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그런데 실은 우리도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만만치 않듯이 세계사를 돌아보면 이웃나라끼리도 이해관계가 직접 얽힌 국면이 많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란 지극히 어려웠다. 한편 13세기 코카서스 지대에 진군했던 몽골군의 후예 칼모이크인은 멀고 먼 친척 몽골을 뜨겁게 동경하고 18세기 러시아에 거주하던 독일인의 자손은 속속 독일로 이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현실은 오히려 가까운 이웃은 먼 친척만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인이 흔히 말하는 이웃은 이사가지만 이웃나라는 이사가지 않는다. 이웃나라는 선택할 수 없다는 표현은 썩 그럴듯해 보인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 의해 근면한 젊은이를 기르는 방법을 탐구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대 프랑스 철학자들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프랑스에서 첫손 꼽히는 사부아 지방 사람들의 근면함은 기후와 풍토의 혹독함, 생활 조건의 어려움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결핍과 필요성, 요컨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야말로 인간을 부지런히 노력하게 만들고 머리와 육체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가장 좋은 교사라는 말이 아닐까.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알바니아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마더 데레사. 열등생으로 학교를 중퇴한 에디슨. 위인들의 전기를 떠올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가득하다. 부족함이야말로 그것을 채우려 하는 활력의 원천이라고 생각된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루소는 반어법을 써서 이것을 훨씬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아이를 망치는 법은 간단하다.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몽땅 사주면 된다. 어쩐지 물건이 차고 넘치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는 하지만.

동시통역사이자 작가 요네하라 마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경쾌하면서도 묵직하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진 만큼 편견이 적고 대체로 쿨한 정서를 갖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글 속에 담은 내용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죠. 동시통역사답게 할 말만 명쾌하게 전하는 속도감이 느껴져서 유쾌하게 읽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요네하라 마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글과 그녀의 통찰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서 작가는 가고 없는데 새로운 책이 등장하는 일도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작가지만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작가도 위로를 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동시통역사이자 작가였던 요네하라 마리의 문화편력기의 일부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가운데 먼저 들으신 곡은 장세용의 달에서의 하루였고요. 방금 들으신 두 번째 곡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레나토 제로의 곡이었는데요. 그의 노래가 아닌 그가 작곡한 연주곡 림바르코 승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헬 44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이어드리죠. 프랑스의 자매 피아니스트죠. 언니 카티아 라베크, 동생 마리엘 라베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헬 44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전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두 자매 피아니스트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쿠바 출신에 갔습니다.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음반을 내고 활동하는 가수인데요. 레이아니스 로페스라는 가수. 목소리가 아주 단단한 가수입니다. 레이아니스 로페스가 노래하는 에이야 이요, 그녀와 나라는 곡인데요. 그녀의 2집 음반 미코라손이요, 내 마음과 나라는 음반에서 전해드리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집시 후손들로 구성된 프랑스의 플라멩코 가족 그룹이죠. 집시 킹스. 두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집시 킹스의 몇 안 되는 연주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스퍼레이션.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시리우스의 노래예요. 시리우스 마르티네스인데요. 스페인계 프랑스 가수입니다. 쿠바의 라틴 재즈 스타일로 노래를 많이 하는데요. 시리우스가 노래한 Histoire d'un amour, 원래 Historia de un amour, 어느 사랑 이야기 스페인어 노래를 프랑스어로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에야 이요, 그녀와 나라는 곡이었고요.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가수 레이아니스 로페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로리나 맥키니트의 곡입니다.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이죠. 그녀가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 중에 떠오른 단테의 신곡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로리나 맥키니트의 단테스 프레야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뮤지션, 영화음악가이기도 한 아르망 아마르의 곡 Im Eirock Foetids라는 아 나의 어머니께서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아르메니아계 프랑스의 뮤지션 두둑 연주자인 레본 미나시안의 두둑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전에는 로리나 맥케니트의 단테스 프레어, 단테의 기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챔버 콰이어의 코러스가 함께했고요.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 연주로 엘가의 에니그마 변주곡 가운데 님로드입니다.

엘가의 애니그마 변주곡 가운데 제9변주 님로드를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라 바르톡 국립콘서트홀에서 열린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퍼셀의 오라 예술의 아들들이여, 디타 로마니 연주하는 월튼 첼로 협주곡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헝가리 공영방송 소속의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영국 지휘자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특히 영국 음악가들의 곡들이 집중적으로 연주됩니다. 헨리 퍼셀부터 제임스 맥밀란까지 지난 300년에 걸친 영국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연입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는 바로크 시대에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 헨델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헨델은 본래 독일 태생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또 국적도 영국으로 바꿨죠. 이번 공연 첫 곡으로 연주되는 헨델의 대관식 앤썸 가운데 사제자독이라는 곡은 영국을 대표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영국 국왕 조지 2세의 대관식을 위해서 작곡된 대관식 앤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데요. 1727년에 작곡이 됐고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자, 그럼 헨델의 자독 더 프리스트, 사제 자독, 헨델 작품 번호 258 들으시겠습니다. 헝가리 라디오 합창단과 소년 합창단의 합창,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대관식 앤썸 중에서 자독 더 프리스트, 사제 자독, 헨델 작품 번호 258번 들으셨습니다. 합창에는 헝가리 라디오 합창단, 그리고 헝가리 소년 합창단, 연주에는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라 바르톡 국립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영국 음악가들의 곡들이 중심이 되는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헨리 퍼셀의 작품인데요. 오라 예술의 아들들이여 라는 곡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작곡가 퍼셀이 영국의 메리 2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작곡한 일종의 생일 송가인데요. 1694년에 그 당시 영국 개관시인 나훔 테이트의 가사를 바탕으로 쓴 곡입니다. 다양한 아리아와 합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서곡의 역할을 하는 짧은 심포니가 연주된 후에 화려한 합창곡으로 Come You Sons of Art, 오라 예술의 아들들이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카운터 테너 이중창으로 사운드 트럼펫이 뒤따르고요. 밝고 경쾌한 아리아 Strike the Viol 이어서 축복을 기원한 베이스 솔로 The Day That Such a Blessing에 이어서 With the Virtues, 그리고 These Are the Sacred Charms,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See Nature Rejoicing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헨리 퍼셀의 Come Your Sons of Art, 오라 예술의 아들들이여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오드리 가보르를 비롯한 여러 성악가들의 독창, 헝가리 라디오 합창단과 소년 합창단의 합창,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리 퍼셀의 Come Ye Sons of Art, 오라 예술의 아들들이여 전곡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오드리 가보르를 비롯한 여러 성악가들의 독창, 헝가리 라디오 합창단과 소년 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국의 메리 2세를 위한 송가로 작곡된 퍼셀의 곡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제임스 맥밀란의 곡도 역시 영국 왕실을 위한 곡입니다. 스코틀랜드 작곡가 제임스 맥밀란의 Who Shall Separate Us?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것인가? 라는 곡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서 위촉한 곡입니다. 2022년 9월에 엘리자베스 2세 서거 당시에 이 곡이 연주됐었는데요. 오늘은 헝가리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으로 제임스 맥밀런의 Who Shall Separate Us 들으시겠습니다.

제임스 맥밀런의 Who Shall Separate Us,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이었습니다. 엘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연주된 이 곡에 이어서 또 오늘 듣고 계신 지난 1월 20일 부다페스트 공연에서는 또 영국 왕실과 관련된 또 다른 곡이 연주되는데요. 허버트 페리의 곡입니다. 허버트 페리의 I was glad, 나는 기뻤다가 다음 곡으로 연주됩니다. 이 곡은 1902년 에드워드 7세 대관식에서 처음 연주됐고요. 그 이후에는 조지 5세의 대관식, 엘자베스 2세의 대관식, 그리고 가장 최근에 찰스 3세의 대관식에서 연주된 곡입니다. 허버트 페리의 I was glad, 나는 기뻤다를 헝가리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허버트 페리의 I was glad, 나는 기뻤다를 들으셨습니다. 헝가리 라디오 합창단의 합창,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라 바르토 국립 콘서트 홀에서 열린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공연은 퍼셀부터 맥밀란까지 영국의 주요 음악가들의 곡들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공연 후반부에는 먼저 윌리엄 월튼의 첼로 협주곡이 연주 됩니다. 네, 윌리엄 월튼은 벤자민 브리튼과 더불어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손꼽히고 있죠. 월튼은 현악기를 독주악기로 하는 협주곡을 모두 3곡을 남겼는데요.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고 비올라 협주곡 그리고 이제 들으실 첼로 협주곡입니다. 작곡가 자신은 이 3개의 협주곡 중에서 첼로 협주곡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는데 이 곡은 당대의 명첼리스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를 위해서 작곡됐습니다. 초연은 1957년 보스턴에서 이루어졌고요. 전체 3악장 구성인데요. 1악장 모데라토는 신비로운 서주로 시작해서 서정적인 성격이 있고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는 아주 화려하고 기교적인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악장은 주제와 즉흥 연주 로 되어 있는데 변주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1악장의 주제가 회상이 되면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곡은 독주 첼로 파트도 참 멋있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도 멋있는데요. 비브라폰이라든가 첼레스타, 하프 같은 여러 특수악기들이 편성돼 있어서 굉장히 그 음향의 색채감이 뛰어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헝가리 출신의 첼리스트 디타 로만이 첼로를 연주합니다. 자, 그럼 윌리엄 월튼 첼로 협주곡 전악장을 디타 로만의 첼로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윌리엄 월튼의 첼로 협주곡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디타 로만의 첼로,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월튼의 곡에 이어서 벤자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1945년에 작곡됐고요. 영국의 청소년 교육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작곡한 좀 교육적인 성격의 곡입니다. 보통 청소년 음악회에서는 해설자가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해설을 하면서 연주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음악회에서는 해설자 없이 오케스트라만 연주하게 되고요. 헨리 퍼셀의 주제를 사용해서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변주를 하도록 작곡된 곡입니다. 자, 그럼 벤자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번호 34를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번호 34를 하워드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월 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라 바르톡 국립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들으시겠습니다. 제1곡 서곡 부터 마지막 미뉴엣까지 전곡 연주에 조르디 사바리 지휘한 르 콩세르 데 나시옹입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서곡부터 마지막 민요회까지 전곡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조르디 사바리 지휘한 르 콩세르 데 나시옹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감기 몸살 심해진 밤이었다. 야근을 끝내고 버스 정거장에 섰다. 감기약 때문에 차를 회사에 두고 버스를 탈 생각이었다. 거의 막차 시간이어서 버스가 오자마자 서둘러 탔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안내방송에 나오는 정류장들이 낯설었다. 감기약 탓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버스가 심지어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다. 서둘러 내려서 보니 버스 색깔도 번호도 완전히 달랐다. 아무리 감기약에 몽롱해졌다지만 어떻게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세 자리 번호와 네 자리 번호를 완전히 착각했을까? 가끔 몸이 안 좋거나 마음이 너무 급할 때면 떠오른다. 그 밤, 그 낯선 정류장에 막막했던 심정과 풍경. 실수와 착각이 빚는 그 심정과 풍경이 떠오른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를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라벨의 바반 불윈 앵펑트 데펑트, 죽은 공주를 위한 바반느였습니다. 앙드레 강띠에의 혼, 조르지 프레트르가 주의하는 프랑스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저희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늘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축하하고 싶은 일들, 기념하고 싶은 일들 한 일주일 정도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 2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머레이 페라이오의 피아노입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에서 4악장 셔론 베잘리의 플룻,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였습니다. 5월에는 결혼식이 정말 많이 있죠. 핸드폰 뒷번호 1125번 사용하시는 분, 이번 5월에는 유난히 청첩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10년 후배도 있고 저를 참 힘들게 했던 회사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후배 직원은 제 마음도 착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 혹시 가능하다면 대파페페의 연주를 듣고 싶습니다. 당밤 청취자 중에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니 타인의 시간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미워하지만 또 어느 정도 축복은 해주시는 대인배십니다. 우리 1125번. 제가 인생 아마도 선배일 것 같은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좋아하는 후배, 보통 저희가 한 10만 원 정도 하죠. 축의금을 5만 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좋아하는 후배니까 10만 원 더 하시고요.

그 싫어하는 힘들게 한 그분도 10만 원 더 얹어서 하십시오. 회사 생활이 아주 편해집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전달할 수 있고요. 데파페페의 연주로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 보내드립니다. 5월에 결혼하시는 많은 분들, 또 결혼과 관련된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1639번. 저의 아는 오빠가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저와 떨어져 있어서 2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저의 마음이 담긴 김효근의 첫사랑 신청합니다. 적어주셨는데, 아, 이 사연만 가지고는 참 상황 자체를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개인 사정이 좀 오빠가 아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혼하신 남편이 아니라 또 아는 오빠라고 하시니, 썸을 타고 계신 건 아닌지. 네, 아무튼 후속 사연으로 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궁금해하면서 김효근의 첫사랑 신청하신 음악 송기창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핸드폰 뒷번호 1125번께 보내는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데파페페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홈스홀트입니다. 마크 프리먼의 피아노입니다.

마크 프리먼의 피아노 연주로 홈스 허트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화제가 됐던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각본집과 함께합니다.

6대 국왕이었던 단종과 마을 대표격인 어몽도의 얘기를 각색한 사극 영화입니다. 최근에 그 영화의 각본집이 출판됐습니다. 그 책 서문의 작가 황성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단종과 어몽도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주도에 8년 동안 유배왔던 김정희의 기록을 모은 박물관에 우연히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의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시 울타리에 둘러싸인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순간 비통한 심경에 빠진 왕과 나아질 리 없는 삶을 살아가는 평민들이 가르침과 배움이란 교류를 통해 서로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절망이 제 키를 넘지 않기를 늘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늘 다짐했습니다. 허우적거릴 때 올라탈 수 있는 뗏목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고.

같은 각본집에 장항준 감독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커먼 초록이 부유하는 상념의 밤. 문이 열리고 소년 앞에 선 한 남자가 마주앉는다. 한참을 바라보던 소년이 무겁게 이를 열어 마침내 당부한다. 부디 그대 손으로 강을 건너게 해달라. 그리고 이튿날 소년은 남자의 도움으로 마침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다. 기록의 역사의 문장들 사이 그 빈틈에 끼워놓은 이 엔딩에 맞춰 우리는 상상해야 했다. 단 몇 줄의 기록이 미처 전하지 못한 것들. 차가운 활자가 전하지 못하는 인간의 온기와 형언할 수 없는 진심과 생생한 삶의 순간들을. 소년이 강을 건넌 그날로부터 568년 후 우리는 소년이 건너가던 그 강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각본집과 함께했고요.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엘레지 비가, 시단초 작품 24였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오펜바흐의 라 라름 드 자클린입니다. 자클린의 눈물, 셰쿠카네 메이슨의 첼로,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제는 보이 소프라노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했던 정말 보이 소프라노의 대명사였죠. 알레드 존스의 2011년 앨범, 40살 때 녹음한 앨범 Forever 중에서 Feels Like Home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대피아노 곡을 리스트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한 방랑자 환상곡입니다. 썰번호 366, 피아노 연주에는 미셸 베로프,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연주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슈베르트 리스트의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썰번호 366,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쿠르트 마주오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생상스의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비단조 작품 28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아 라빈의 바이올린, 유진 구센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60년 레코딩입니다.

생상스의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비단초 작품 28, 미하일 라빈의 바이올린, 유진 구센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 오페라 차이다 중에서 루에스 암프트 편히 쉬어요 내 사랑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의 음성, 빅토 파블로 페레스가 지휘하는 갈리시아 심포니카 오케스트라입니다.

레이널드 안의 클로리스에게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사이먼 크로포드 필립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모차르트 오페라 차이드 중에서 루에스 암프트 마인 홀데스 레벤, 편히 쉬어요 내 사랑,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의 음성, 빅토 파블로 페레즈가 주의하는 갈리시아 심포니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I Walk a Little Faster 블러썸 디어리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지는 황덕호의 재즈 수첩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곡은 영화음악가 모리스 자르의 편곡으로 영화 사랑과 영혼 OST 중에서 Unchained Melody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OST 중에서 언체인드 멜로디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덕호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기타리스트 러셀 멜론의 연주입니다. Black Butterfly.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기타리스트 러셀 멜론의 연주였습니다. 듀크 엘링턴의 곡이었죠. 블랙 버터플라이, 러셀 멜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기타의 러셀 멜론, 그리고 피아노 연주에는 게리 모틀리였고요. 베이스의 폴 켈러, 드럼 연주에는 피터 시어즈였습니다. 코넷 연주자인 루비 브레프와 그리고 피아니스트 앨리스 라킨스는 1949년,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곳에서 당시에 보스턴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드먼드 홀 밴드의 일원으로 두 사람은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트럼본 연주자 잭 티가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루비 브레프는 보스턴의 루이 암스트롱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피아니스트 앨리스 라킨즈는 그 유명한 엘라 피츠제럴드 그리고 크리스 코너의 반주자로 활동하면서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즈 피아노의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루비 브레프와 앨리스 라킨즈는 이후에 여러 장의 코넷과 피아노의 이중주 앨범을 녹음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들려드립니다. 루비 브레프와 앨리스 라킨즈의 이중주입니다. Please입니다.

루비 브레프와 앨리스 라킨즈의 이중주였습니다. Please 들으셨습니다. 루비 브레프의 코넷 그리고 앨리스 라킨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에 소개해드린 대로 올해는요 재즈의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일스 데이비스가 쓴 작품을 한 곡 골랐는데요.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와 함께 쓴 공동의 작품입니다. 블루 인 그린을 들으시겠는데요. 오늘 연주에는 피아니스트 곤잘로 루발카바입니다.

피아니스트 곤잘로 루발카바의 2011년 실황 앨범 페이스 가운데서 보내드렸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와 빌 에반스의 작품 블루 인 그린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보컬리스트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음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토니 베넷의 앨범은요, 1987년도 아주 오랜만에 컬럼비아 레코드에 복귀를 해서 새롭게 녹음을 했던 앨범 베넷 버린,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Isn't This a Lovely Day? 토니 베넷의 노래입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였습니다. Isn't this a lovely day? 어빙 벌린의 곡이었죠. 토니 베넷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랠프 쉐론이었고요. 베이스의 폴 롱거시, 그리고 드럼 연주에 이전에 그 빌레반스 트리오의 멤버였던 드러머 조 라바베라가 함께했습니다. 토니 베넷의 음악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어제 이 시간에 토니 베넷과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가 1975년에 녹음했던 또 토니 베넷 빌 에반스 앨범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1975년 당시에 이 토니 베넷이 락의 인기에 밀려서 결국에 침체기에 빠졌다는 이야기까지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토니 베넷은 그 어떤 음반사와도 계약을 맺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주 암울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이때 토니 베넷을 구원해 준 인물이 바로 그의 아들인 데니 베넷이었는데요. 데니 베넷은 이때부터 아버지 토니 베넷의 그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면서 부진에 빠져있던 아버지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음악계에도 서서히 분위기가 점점 변해갑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락과 그 팝의 시대였는데요. 하지만 80년대 넘어서면서 다시 재즈가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이때 콜롬비아 레코드는 특히 80년대 재즈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대표적인 음반사였습니다. 결국 1986년도에 토니 베넷은 그가 떠난 지 14년 만에 콜롬비아 레코드와 재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듣고 계신 베넷 벌리는요, 재계약 이후에 두 번째로 콜롬비아 레코드와 녹음을 한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이 앨범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바로 스탠다드 넘버 작곡가인 어빙 벌린의 작품들만을 모아서 토니 베넷이 새롭게 불렀던 그런 앨범인데요. 무엇보다도 60년대 후반에 콜롬비아 레코드와 녹음을 했던 당시에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피아니스트 랄프 쉐론이 당시 그 60년대 후반의 분위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 레코드의 이 요구에 의해서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었는데요. 다시 이제 이 토니 베넷이 콜롬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그는 이 랄프 쉐론을 불러서 자신과 늘 함께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앨범보다 아주 재즈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는 그런 앨범이었는데요. 또 여기에는 특별한 게스트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테너 색소폰의 명인인 덱스터 고든, 그리고 또

0: 비밥의 창시자였죠. 디지겔 레스피 그리고 새롭게 정말 팝스타로 부상하고 있던 기타리스트 조지 벤슨까지 함께해서 토니 베넷의 앨범에 참여를 해서 아주 멋진 하모니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재즈 독주자들이 함께했던 노래들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덱스터 고든이 함께한 All of My Life 그리고 디지 갤레스피가 또 참여했던 The Song is Ended 그리고 조지 벤슨이 함께 연주를 들려준 Cheek to Cheek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입니다.
1: I just want the right

토니 베넷의 노래였습니다. 세 곡에서 아주 화려한 스페셜 게스트들이 함께했는데요. All of My Life 이 곡에서는 테너 색소폰 연주자 덱스터 고든이 함께했고요. 이어서 들으셨던 The Song is Ended에서는 트럼펫 연주자 디지 길레스피가 역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신 Cheek to Cheek 어빙 벌린의 대표곡 중 한 곡인데요. 이 곡에서는 조지 벤슨의 기타와 그리고 또 후반부에 아주 그의 현란한 스캣 보컬이 함께했던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에는 랠프 셰론 그리고 베이스의 폴 랭구시 드럼 연주에는 조 라바베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87년 토니 베넷이 컬럼비아 레코드에 복귀를 해서 녹음했던 어윙 벌린의 작품집입니다. 베넷 벌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음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으실 마지막 음악 두 곡은요, 새로 나온 음반 미로슬라브 비투스 베이스 연주자죠. 비투스가 올해 발표한 앨범 마운틴 콜 가운데서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ECM 레코드에서 발표가 된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는 여러 명의 아주 화려한 또 사이드맨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클라리넷 연주자 미셸 포르타 그리고 드러머 잭드 조넷의 참여가 아주 눈에 띕니다. 두 사람과 나눴던 이중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미셸 포르탈과 함께 연주한 마우틴 콜 그리고 이어서 잭드 조넷의 드럼이 함께한 에필로그까지 두 곡 이어지겠습니다. 미로슬라브 비투스의 연주입니다.

미로슬라브 비투스의 새 앨범 마운틴 콜 가운데서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두 연주 모두 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재즈의 거장들이었는데요.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자 미셸 포르텔과 함께 연주한 마운틴 콜, 그리고 이어서 드러머 잭 드 조넷과 함께 했던 에필로그까지 두 곡 이어졌습니다. 미셸 포르텔의 베이스 클라리넷, 그리고 미로슬라브 비투스의 베이스 연주와 오케스트라 샘플링이었고요. 드럼 연주의 잭 드 조넷이었습니다. 많은 나이가 되었고 또 이 미셸 포르텔과 잭 드 조넷은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요. 생애 마지막까지 새로운 음악, 그리고 또 자신의 그 관습을 깰 수 있는 또 새로운 영역으로 늘 발전하려는 음악가들의 모습이 돋보였던 그런 연주였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더블린 사람들에는 일요일에 입는 옷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장 좋은 옷, 격식을 차린 옷, 비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같은 의미죠. 쿠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옷 한 벌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가장 좋은 옷 한 벌은 가지고 있고 그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고 그 옷을 입고 성당에 가고 그 옷을 입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는 어쩐지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일요일에 입는 옷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겠죠. 오랫동안 저축해서 마련했을 테니 긴 시간이 들어 있을 테고 그 옷을 함께 사러 간 친한 친구나 가족의 추억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주머니 하나쯤에 해당되는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르죠. 옷이 흔한 시대에 생각해보는 가장 좋은 옷 한 벌의 의미, 그리고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일요일에 입는 옷에 담긴 의미를 소설일 듯 천천히 읽어보고 싶은 저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0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Un vestido y un amor, 옷 한 벌 사랑 하나였습니다. 이 곡까지는 벨로즈의 목소리로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 생프르의 곡이었는데요. Invitation, 초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샹송을 전해드릴 텐데요. 세르지 라마의 곡입니다.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의 노래 가운데 L'enfant au piano라는 곡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아이라는 곡인데요.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를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아이. 그 천사들이 아이의 멜로디에 반주를 넣어줍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깐소네였습니다. 깐소네 중에서도 나폴리어로 노래한 곡이었어요. 1970년대 인기를 많이 누렸던 나폴리 출신의 두 형제가 주축이 된 팝그룹 이탈리아의 알루니 델 솔레, 태양의 학생들이라는 팀의 곡인데요. 이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오르넬라 바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칸춘첼라라는 제목인데요. 작은 노래라는 나폴리어 제목과 가사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수아즈 아르디가 노래한 샹송이었는데요. 네 홍 돈 로입니다. 제목이 수면 위의 파문, 호수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둥그렇게 퍼져나가는 그 파문을, 그 원들을 의미합니다. 네 홍 돈 로.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렁펑오 피아노, 피아노를 치는 아이였어요.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를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데 천사들이 아이의 멜로디에 반주를 넣어줍니다 라고 노래를 했고요. 아이들의 코러스가 바로 그 천사들이었죠. 세르지 라마의 렁펑오 피아노, 피아노를 치는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는 Fly Me to the Moon, 이 곡을 일본의 하모니카 연주자인데요. 노부오 토쿠나가가 크로매틱 하모니카로 연주합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30년대 재즈 스탠다드 넘버죠. All of Me를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노래했습니다. GCI Gang, 누군가 말했지라는 곡이었어요. 조안 지베르투, 카이타네 벨로스, 그리고 지베르투 지우, 뭐 브라질을 대표하는 세 명의 가수들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삼바지 오르페우, 오르페우의 삼바였는데요. 1959년 영화 흑인 오르페우를 위해서 루이스 봉파가 작곡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투츠틸레망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또 브라질 프로젝트 2집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에는 투츠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는 없고요. 그의 휘파람 소리가 들어가 있고 또 기타는 오스카르 카스트로 네베시의 연주였습니다. 거기에 작곡자인 루이스 봉파의 솔로 기타도 함께 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Fly Me to the Moon, 프랑크 시나트라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이 곡을 노부오 토쿠나가의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또 영화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장 펠릭스 랄란네의 곡인데요. 그가 곡을 쓰고 기타로 연주한 Extrait de la Symphonie pour un Country Gentleman, 어느 시골 신사를 위한 교향곡에서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 라이브 연주인데요. 뒤에 박수 소리까지 전해드리죠.

어느 시골 신사를 위한 교향곡에서 라는 곡을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이어드리죠.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쿠르트 마수오가 지휘한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였습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쿠르트 마수오가 지휘한 라이프지히 개발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작가이자 러시아어 동시통역사였던 요네하라 마리의 산문집 문화편력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네하라 마리는 자신이 동시통역사로 일하며 경험한 이야기, 여러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문화편력기에 경쾌하게 담아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06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새로운 작품이 출간되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고, 간결하고도 유쾌한 문체와 독특한 시각을 담은 그녀의 글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편력기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낯선 나라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체코에서 유행했던 재담에 이런 것이 있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형제를 선택할 수는 없다. 소련과의 관계가 굴레라는 것을 은근히 원망하던 말이다. 벨벳 혁명을 거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하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이했다. 예전의 재담이 생각나 알고 지내던 체코인에게 형제는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고 농담조로 말하자 그거야 그렇지만 연을 끊는 수가 있기는 하지요 라고 그쪽도 농담으로 답했다.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두기 위해 열리는 다양한 회의가 열리면 나 같은 통역 요원이 동원된다. 그런 회의에서 반드시 나오는 상투어가 세 번가량 나와서 웃어버렸다.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그런데 실은 우리도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만만치 않듯이 세계사를 돌아보면 이웃나라끼리도 이해관계가 직접 얽힌 국면이 많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란 지극히 어려웠다. 한편 13세기 코카서스 지대에 진군했던 몽골군의 후예 칼모이크인은 멀고 먼 친척 몽골을 뜨겁게 동경하고 18세기 러시아에 거주하던

독일인의 자손은 속속 독일로 이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현실은 오히려 가까운 이웃은 먼 친척만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인이 흔히 말하는 이웃은 이사가지만 이웃나라는 이사가지 않는다. 이웃나라는 선택할 수 없다는 표현은 썩 그럴듯해 보인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으면서 인간은 근면한 성격과 게으른 성격으로 갈라지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젊은이를 교육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찰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 의해 근면한 젊은이를 기르는 방법을 탐구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대 프랑스 철학자들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프랑스에서 첫선 꼽히는 사부아 지방 사람들의 근면함은 기후와 풍토의 혹독함, 생활 조건의 어려움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결핍과 필요성, 요컨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야말로 인간을 부지런히 노력하게 만들고 머리와 육체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가장 좋은 교사라는 말이 아닐까.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알바니아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마더 데레사. 열등생으로 학교를 중퇴한 에디슨. 위인들의 전기를 떠올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가득하다. 부족함이야말로 그것을 채우려 하는 활력의 원천이라고 생각된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루소는 반어법을 써서 이것을 훨씬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아이를 망치는 법은 간단하다.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몽땅 사주면 된다. 어쩐지 물건이 차고 넘치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는 하지만

동시통역사이자 작가 요네하라 마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경쾌하면서도 묵직하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진 만큼 편견이 적고 대체로 쿨한 정서를 갖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글 속에 담은 내용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죠. 동시통역사답게 할 말만 명쾌하게 전하는 속도감이 느껴져서 유쾌하게 읽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요네하라 마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글과 그녀의 통찰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서 작가는 가고 없는데 새로운 책이 등장하는 일도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작가지만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작가도 위로를 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동시통역사이자 작가였던 요네하라 마리의 문화편력기의 일부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가운데 먼저 들으신 곡은 장세용의 달에서의 하루였고요. 방금 들으신 두 번째 곡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레나토 제로의 곡이었는데요. 그의 노래가 아닌 그가 작곡한 연주곡 림바르코 승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헬 44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이어드리죠. 프랑스의 자매 피아니스트죠. 언니 카티아 라베크, 동생 마리엘 라베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헬 44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전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두 자매 피아니스트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쿠바 출신의 가수입니다.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음반을 내고 활동하는 가수인데요. 레이아니스 로페스라는 가수. 목소리가 아주 단단한 가수입니다. 레이아니스 로페스가 노래하는 에이야 이요, 그녀와 나라는 곡인데요. 그녀의 2집 음반 미코라손이요, 내 마음과 나라는 음반에서 전해드리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집시 후손들로 구성된 프랑스의 플라멩코 가족 그룹이죠. 집시 킹스. 두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집시 킹스의 몇 안 되는 연주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Inspiration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시리우스의 노래예요. 시리우스 마르티네스인데요. 스페인계 프랑스 가수입니다. 쿠바의 라틴 재즈 스타일로 노래를 많이 하는데요. 시리우스가 노래한 Histoire d'un amour, 원래 Historia de un amour, 어느 사랑 이야기 스페인어 노래를 프랑스어로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에야 이요, 그녀와 나라는 곡이었고요.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가수 레이아니스 로페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로리나 맥키니트의 곡입니다.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이죠. 그녀가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 중에 떠오른 단테의 신곡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로리나 맥키니트의 단테스 프레야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뮤지션, 영화음악가이기도 한 아르망 아마르의 곡 I Mirok Foitits라는 아 나의 어머니께서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아르메니아계 프랑스의 뮤지션 두둑 연주자인 레본 미나시안의 두둑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로리나 맥케니트의 단테스 프레어, 단테의 기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챔버 콰이어의 코러스가 함께했고요.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 연주로 엘가의 에니그마 변주곡 가운데 님로드입니다.

엘가의 애니그마 변주곡 가운데 제9변주 님로드를 도미닉 밀라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Age of Extremes라는 음반이 나왔는데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나중에 설명 말씀드릴 테고요. 이 가운데서 게오르크 벤다의 합시코드 협주곡 F단조와 B단조 차례로 프란체스코 코르테의 합시코드 일 포모도로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번호 120, 빌헬름 프루트뱅글러가 주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53년 모노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반더러 판타지 방랑자 환상곡 도이치 번호 760 올레그 마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야말로 비르투오소 그 자체입니다. 올레그 마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도시번호 760, 오늘 명연유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번호 120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린 지 얼마 안 됐죠? 오늘 지휘자 달리에서 들려드립니다. 후르트 벵글러가 남긴 음원 가운데 모노지만 가장 음질이 좋은 그런 역사적인 명연입니다. 약간은 느린 템포로 심연으로 파고드는 그런 광기, 이런 것들 후르트벵글러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헬름 후르트벵글러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카의 1953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후르트 벵글러의 마법 그 자체입니다.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번호 120. 미라이름 후르트 벵글러가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53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음반이 발매가 되는데요. The Age of Extremes, 그러니까 극한의 시대라는 타이틀로 벤다와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 그리고 게오르크 벤다 협주곡 두 곡을 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기 바록과 빈고전주의라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서 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앰프 핀스탐카이트, 이 감성주의 세대는 아직도 그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인 그런 그 조명을 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뭐 최고의 합시코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코르티가 이번 음반의 중심이 돼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그늘에 가련 이 아들 바흐들의 작품, 그리고 게오르크 벤다, 이 충실한 베를린 악파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벤다의 협주곡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질풍노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감성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뜻, 형식보다는 이 개인이 위주가 되는 그런 음악이 싹 틀리던 바로 그 시기의 음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확실히 게오르크 벤다의 음악이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두 곡의 합시코드 협주곡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게오르크 벤다의 합시코드 협주곡 F단조, B단조, 프란체스코 코르티의 합시코드 일 포모도로의 연주입니다.

게오르 구벤더의 합시코드 협주곡 F단조, B단조, 프란체스코 코르테의 합시코드 일 포모도로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와 할츠 모음곡,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왈츠 모음곡, 루돌프 캠페가 주연한 슈타츠 카펠레 드레센의 연주였습니다. 명언지명음밤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 있죠. 평범한 진리이면서 잊기도 쉬운 말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때 씨를 뿌려야 비로소 싹이 돋고 제때 물과 거름을 주어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때인가요? 그 때 맞춰 보내는 시간 덕분에 오늘 하루가 또 알차게 연그러 갈 겁니다. 작곡 주정원이 작곡한 들꽃의 춤,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의 연주입니다.

들꽃의 춤, 해금실 예약된 이현의 농해 연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때를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이미 시작 아닐까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내일 아침이면 윤삼월 초하루네. 봄 기운 따라서 제비가 돌아오고 좋은 때 좋아서 꽃이 피어나네. 북쪽 섬들 보기에 알맞으니 동쪽 동산 더구나 알만하네. 마을마다 농사일이 바쁜데 때 맞춰 비가 밭을 적셔 위로 드네.

조선시대 숙종대왕이 신하 오태주에게 내린 시. 비 온 뒤에 대주전 북쪽 창가에 한가로이 앉아 꽃을 구경하다 였습니다. 대주전은 창덕궁 희정당 북쪽에 있는 전각입니다. 시에 나온 3월은 음력 3월로 이맘때쯤이죠. 봄 기운에 제비가 돌아오고 꽃들은 구경하기 알맞은 시절 마을은 농사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때 봄 가뭄이 오래 이어져 임금은 알아 누운 상태에서도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이 깊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비가 왔고 임금은 안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시를 지었던 겁니다. 여민락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이어갑니다.

여밀라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가곡 계면조 태평가 조순자의 노래입니다.

가곡 계면주 태평가 조순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기가 작곡한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하마단 금암회의 연주 김기철의 장구 반주입니다.

황병기가 작곡한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하마단, 금암회의 연주와 김기철의 장구 반주로 들으셨습니다.

0: 긴 판소리를 하기 전에 소리꾼들은 목을 풀거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짧은 소리를 먼저 했습니다. 바로 단가를 부른 건데요. 단가 사설엔 자연 풍광이나 인생 무상, 고사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단가 가운데 백구가를 만나보실 텐데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구야 훨훨 날지 말아라. 너를 잡으러 내 안 간다. 이 몸이 재주 없어 승상이 버리심에 공명은 부니로구나. 일신이 한가하여 너와 노자고 찾았노라. 백구는 갈매기, 승상은 임금을 뜻합니다. 한 선비가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공덕과 명예가 모두 한때의 뜬 구름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설은 12가사 백구사 첫머리에서도 비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단가 백구가 사설은 신세 한탄으로 시작해서 대장부의 살림살이를 묘사하고 단오 풍경이나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 친구들과 유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설입니다. 친구들아 가자서라, 승진아 구경할까 보다. 죽장을 끌고 망해 신어 천리강산을 들어가 여기저기 저기여기 구경하고 또 한 곳을 당도하여 치어다 보니 만악 천봉이요. 죽장과 망해는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 만악 천봉은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를 뜻합니다. 또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찾아가서 제마지 밥이나 많이 얻어먹고 우리 고향 돌아가서 할 일을 하여가면서 지내보자. 그럼 단가 백구가를 김현수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백구야, 훌훌 나지 말아라. 너를 잡으려 내 안 간다. 이 모임이 재주 없어 성상이 바리심에 공명은 부니로구나. 일신이 한가하여 너와 노자고 찾아노라. 강산부터 닦고 구멍 귀소하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리고 누웠으면 장부 살림살이가지만 허유럭노을까. 일춘간 양매친 사람 일생 부모님 생각이라.

0: 우리 이거 송맥수양 푸른 가지 녹더라 개크네 매고 녹이 홍상비엔들은 오고 가고 가고 가고 오라 꺼려고 추천을 하는 내 우리 부안님은 어디 가고 다누시지 어린 줄 모르더라 아들 아무도 다 쓸데없네 친구들아 가지 않으라 승진아 구경할까 보다 죽지 않을 끌고 망해시로 전리강산을 들어 저기 구경하고 또한 곳을 당도거요 쳐다보니 마라천 모이니요 내리 굽어보니 백사지쟁이라 헤어리고 건널건 장송은 광풍을 못니 이어서 오질 숨을 출자고 이월물이 쪼르르르르 저월물이 꼴꼴저리 열두골물이 간두로 앞수쳤다 천방자 지방자 월턱저 구정 방울이 벗금 저거는 풍풍상이다 마주 꽝꽝 마주 쇠로 벗금의 복장 물렁거리 뒤덩그러져 어디로 꼴꼴 뒤둥그러졌네 그 앞을 굽어보니 조그만한 법당 안은 충들이 모여들어 제맞이 불공을 하느라고 어떠한 대사니 문 법관을 쓰고 어떠한 좋은 낙관을 쓰고 또 어떤 좋은 말아 들고 어떠한 좋은 광주를 들고 또 어떤 좋은 말아 들고 어떠한 좋은 목탁을 들고 또 어떤 좋은 증서 들고 조그마한 상자 하나 달에 목록 큰 목체를 양손으로 갈라주고 큰 목은 두둥둥 광실을 꽝꽝 목당은 두드락 준비는 천차로 증실은 땅땅 바라는 차라라라 탑재판을 군무승하라 가스척 복을 서로 지게 하고 꽃부하듯이 부르거니 상계 일시가 분명구라 찾으러 찾으러 가서 제마지 팔비나 마지거도 먹고 우리 모양 돌아가서 헐지를 우여가면서 지내보자
1: 단가 백구가 김현수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김정희가 작곡한 신뢰악 띠 한 장의 벼 단말 김대곤의 대금, 김태형의 피리, 류관우의 검은고, 방지원의 장구, 최휘선의 정주현주입니다.

신뢰학 때 한 장의 벼 단말. 김대곤의 대금, 피리의 김태형, 검은고 류관우, 장구 방지원, 정주의 최휘선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신 오지 않을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때가 훗날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은 심지우가 작곡한 여행, 윈디의 연주입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헨델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오페라 이집트의 줄리오 체자레 중에서 주인공 체자레가 클레오파트라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 파도의 위험에서 아부디 산들바람아 나의 가슴으로 불어라 라는 곡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스테파니 블라이스가 노래하고요. 존 넬슨이 지휘하는 앙상블 오케스트랄 드 파리가 연주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이집트의 줄리오 체자레 중에서 파도의 위험에서 아부디 산들바람아 나의 가슴으로 불어라. 오늘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스테파니 블라이스가 노래했고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존 넬슨이 지휘하는 앙상블 오케스트랄 드 파리였습니다. 텔레만의 음악 이어서 만나보시죠. 석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F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3의 V1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비바체 전악장이고요. 파비오 비온디와 안드레아 로뇨니, 파비오 라바지의 바이올린,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가 함께 연주합니다.

게우르크 필립 텔레만의 석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F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3F1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파비오 비온디, 안드레아 로뉴니, 파비오 라바지의 바이올린 연주,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칼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플루트, 현,

합시코들을 위한 협주곡 디단초 보트캠 번호 22 중에서 2악장 운포코 안단테입니다. 밀로슈 유루코비치의 플룻 연주, 보우단 바르하리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챔보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현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디단초 부트캠 번호 22 중에서 2악장 폰코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곡 베오폴트 모차르트의 두대후른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주입니다. 알레그로 안단테 라카차의 전악장이고요. 헤르만 바우만과 마이르 차카르의 호른 연주, 얍슈레더가 이끄는 콘체르토 암스테르담이 함께 연주합니다.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두 대홀은 현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헤르만 바우만과 마이르 차카르의 호른 연주, 함께한 연주단체는 얍 슈레더가 이끄는 콘차르토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자크 모렐의 샤콘느 G장조 들어보시죠. 앙상블 프롤리레 기움이 연주합니다.

마랭마레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자크 모렐의 샤콘르 쥐장초를 앙상블 플로렐레 기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17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로젠 밀러의 곡으로 마칩니다. 현악기와 여러 관악기들이 어우러진 오성부의 소나타 9번인데요. 로넌드 윌슨이 지휘하는 무지카 피아타가 연주합니다.

17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로젠밀러의 오성부의 소나타 9번을 영국의 바로크 기악 앙상블 무지카 피아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지고서 미국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헬렌 켈러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죠. 스승 앤 설리번입니다. 설리번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5살에 감염으로 시력을 잃었고 어머니의 죽음,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아버지,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던 남동생의 죽음이 모두 10대 설리번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개안 수술을 받고도 희미한 시력으로 지내던 21살에 소녀 헬렌의 가정교사가 돼서 빛과 글자의 넓은 세계를 알려주며 약 50년간 함께했습니다. 그런 설리번이 헬렌에게 해준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렴.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해도 뭔가 가치 있는 걸 얻을 거야. 그러니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야 해.

0: 요제프 슈트라우스 천체의 소리 작품 번호 235번 크리스티안 틸만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 대신해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보시죠. 5월 11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렴. 원하는 거 성취하지 못해도 뭔가 가치 있는 걸 얻을 거야. 그러니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야 해. 스승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에게 해준 말입니다. 한번 시작하고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그걸 다시 또 해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곁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분명 얻는 게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확실히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죠. 월요일입니다. 한 번 더 시작하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아나운서 강성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차이콥스키 소중했던 시절의 추억,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 코렐리 라폴리아 변주곡 이와 같은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는 클래식 음악의 스승입니다. 오늘은 베토벤과 훈멜, 플레이어를 가르친 교사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이고요.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역시 우리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누구지 싶으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챙겨서 다니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오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5에서 최고 6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1도, 강릉과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알레그로 비바체 아모비멘토 페르페투 작품 번호 11번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연주와 도널드 헌스버거가 지휘하는 이스트만 관악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명근님 강성규님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해서 다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임시 진행을 맡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떨리는 건 여전하신지요? 일주일간 잘 부탁드리면서 응원합니다. 파이팅!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진행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또 알아채 주시더라고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대리 진행을 했을 때 너무 떨렸거든요. 그때 많이 떨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니까 떨린다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번 한 주 부족한 진행이지만 같이 음악, 좋은 음악 많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983 쓰는 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강성현 안수님 멋진 목소리 다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라흐마니노프 발음 멋지게 해주실 거죠? 그때 제가 또 노문과 출신이라고 일주일간 라흐마니노프 특집을 우리 현 PD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후반부쯤으로 갈 때는 라흐 발음이 너무 강해진다고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언제나 절제가 참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음악이 오늘 준비가 돼 있네요. 3169 쓰시는 분입니다. 폭풍 같던 주말 지나고 드디어 제가 제일 사랑하는 평일이 왔네요. 시댁 행사에 친정 일정까지 주말 내내 정신없이 달리고 나니까 월요일 아침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예전엔 월요일 싫어했는데 전업주부 되고 나서는 오히려 평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챙기고 밀린 설거지 하면서 조용히 라디오 틀어놓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들으면서 저도 다시 집안일을 시작해봅니다. 야 행사가 또 많으셨군요. 저는 주말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평일, 그중에 월요일이라고 얼마나 폭풍 같았는지 감히 짐작이 됩니다.

출발 FM과 함께 들으시면서 또 설거지도 하시고 또 쉬엄쉬엄 밀린 일들 해보시죠. 많은 분들 저 다시 왔다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 소중했던 시절의 추억 작품 번호 42번 중 세 번째 곡 멜로디 그리고 두 번째 곡 스케르초 네마냐 라둘로비치의 바이올린 연주 악마의 틀을 현악 앙상블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 소중했던 시절의 추억. 작품 번호 42번 중 세 번째 곡 멜로디, 두 번째 곡 스케르초. 네마냐 라둘로비체 바이올린 선율, 악마의 트릴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856 쓰시는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에서 만나 3년 반 정도 연애 중인 사내 커플입니다. 사내 연애는 본인들 빼고 다 안다던데 오늘 출근하면 드디어 그동안 모르는 척 해주신 부서 동료들께 청첩장 드리려고 해요. 다들 즐거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레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저의 출근길 대화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반을 얘기를 안 하시고 다들 3년 반을 모르는 척 해주셨던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겠는데요. 그 복사기도 안다는 사내 커플을 다들 아 이제 드디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설렐까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또 준비할 것도 많으실 텐데 차근차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죠.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 준비했어요.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는 평생 교향시를 13곡 작곡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곡들인데요. 신화를 소재로 한 교향시 오르페우스와 프로메테우스, 문학 작품을 펼친 마제파와 햄릿, 그리고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리스트는 긴 이야기들을 교향시라는 낭만적인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이제 감상할 교향시 전주곡은 시적인 감성을 가진 곡입니다. 리스트는 이 곡 악보 서문에 프랑스 시인 라마르티니 쓴 시를 적어뒀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죽음이라는 장엄한 첫 음이 울리기 전까지 불려지는 미지의 노래. 그 앞에 놓인 일련의 전주곡이 아니겠는가. 사랑은 모든 존재의 눈부신 여명이다. 이 곡은 잔잔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험난하고 고된 시련을 통과하고 잠시 자연에서 쉼과 평온을 얻은 뒤 다시 치열한 전투로 이어지는 삶의 네 장면이라는 줄거리를 음악으로 펼칩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묻고 싶을 때 하나의 답을 찾게 해줄 이 곡 듣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 설번호 97번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 설번호 97번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아까 사내 커플 0856 쓰시는 분 사연 듣고 많은 분들이 또 결혼 축하한다고 막 메시지를 보내주시던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0856님 사연도 처음 보내신다는데 이렇게 미숙합니다 제가. 앞서 다른 진행자들은 많이 쏘고 갔나요? 현PD님 살림 잘해서 프로그램에 좀 넉넉할 텐데 제가 열심히 좀 커피 쿠폰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이죠. 4주간 편식의 유혹은 연주자 편 스페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주자 편에서 소개했던 명곡과 명연주 매일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3일부터 닷새간 감상했던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의한 편주곡 쾌번호 265번입니다. 파질사이, 잉그리드 헤블러, 정명훈, 페데리코 콜리, 클라라 하스킬의 연주로 감상했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이분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주제의 한 편주곡 쾌번호 265번 잉그리드 헤블러의 피아노 선율로 감상하셨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내일은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1940 쓰시는 분입니다. 아, 반짝반짝 작은 별 정명훈님의 연주로 임신 기간 내내 들었어요. 아기 낳을 때 너무 무서워서 긴장이 됐는데 수술대 누워서 반짝반짝 작은 별 작게 불렀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 아기가 200일이 돼서 꼼지락꼼지락 발을 만지며 놀고 있네요. 귀엽고 보들보들한 발이 통통해서 즐거운 아침입니다. 200일 기념으로 집에서 만들어 본 발자국 작품도 보내봅니다. 야, 이렇게 색깔별로 아빠 발, 엄마 발, 아 첫째가 또 있나 봐요. 첫째 발 그리고 아기 발 이렇게 네 발자국이 다른 색깔로 각각 찍혀 있네요. 아유 예뻐라. 그 꼼지락꼼지락 되는 것만 보고 있어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은데요. 긴장하셨을 때 듣고 또 부르셨던 노래. 아 어머님들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1940 쓰신 분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8시 4분입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 앤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렴.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해도 무언가 가치 있는 걸 얻을 거야. 그러니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야 해. 5월 11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바흐 작품 번호 1007번 중 사라반드 알리사 와일러스타인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335 쓰시는 분입니다. 해외여행 중인 아들이 어저께 보이스톡으로 어버이날 선물 미리 서랍 안에 넣어놓고 갔는데 말씀 못 드렸다고 전화했네요. 서랍 안에 편지와 현금 선물이 있어 너무 감동받았어요. 고맙다 아들 사랑해. 이런 사연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듣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너무 좋으셨겠어요. 선물 중에 또 최고라는 현금 선물까지. 그래도 편지가 더 좋으셨죠? 3335 쓰시는 분. 편지 때문에 지금 감동받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신 거 맞죠? 3635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딸아이의 인턴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어찌 됐는지 궁금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폰에 신경이 가네요. 그게 참 어쩔 수가 없죠.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나도 떨리는데 어머니가 더 떨려 하시는 게 막 느껴지면 긴장이 더 되더라고요. 티 안 내려고 하셨겠지만 티가 많이 났을 겁니다. 발표 나면 바로 합격했다고 연락 올 거예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침착하게 기다리시죠. 2190 쓰시는 분입니다. 형제 자매도 없이 외롭게 살던 친구 딸이 결혼해서 얼마 전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4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늘 어딘가 모르게 잘 웃지 않았던 그 친구 손녀 덕에 매일매일 웃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동 그린 미용실 원장님 오현주의 손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다오 라고 친구분께서 응원 보내주셨네요. 손녀, 손주 태어나면 정말 모르던 미소를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웃는 날만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분도 왜 2190 쓰시는 분은 외롭게 살던 친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항상 옆에서 염려하고 응원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 외롭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손녀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8331번 쓰신 분입니다. 작년 가을에 강성규 아나운서님이 출발 FM 대신 진행하러 오셨을 때 듣고 이번 주에 다시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 잊었을 줄 알았는데 그때 응원 정말 많이 해주셔서 일주일간 와 이런 응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역시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흐마니노프 12개의 노래 중 12개의 노래 작품 번호 21번 중 7번 지에스 하라쇼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프스토프스키의 음성과 미하일 아르카디에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6개의 노래 작품 번호 4번 중 4번 노래하지 마오 아름다운 여인이야 소프라노 안나 니에트레코의 음성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트럼펫 협주곡에 이어서 이그나츠 플레이의 플루트 협주곡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몰토, 엠마뉴엘 파위의 플루트와 지오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905 쓰시는 분이네요. 이상엽 아나운서의 신입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려하고 놀라운 진행 멋집니다. 그 어렵다는 드미트리 흐브로스톱스키 발음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로 이재후 아나운서에겐 절대 비밀입니다. KBS 아나운서실 28기 이상엽 씀. 선배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엽 아나운서식 극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자 하시면 될 것을. 짧은 문자, 아, 긴 문자네요. 100원까지 써가시면서까지. 제가 클래식 FM 가끔 이제 진행을 할 때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또 선배 아나운서들께서 클래식 FM을 즐겨 들으시기 때문이거든요. 갑자기 긴장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커피 쿠폰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8876 쓰시는 분. 즈제스 하라쇼 할 때 뭐지? 내 귀를 의심했는데 맞군요. 흐브로스톱스키, 게오르기예프 등 러시아 작곡가와 연주자, 예술가들의 이름을 찰지게 발음하는 걸 들으면서 러시아 전공 잘 살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점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 후반으로 가면 과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럴 때 따끔하게 또 질책도 해주세요. 과해졌다고. 이제 살았쇼. 아, 여기 참 좋네요.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8876 쓰시는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9755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16개월 아기와 2주 된 아기 함께 클래식 듣고 있어요. 남편은 오늘 일 가서 처음으로 둘을 함께 돌봐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매번 클래식과 함께 아이를 돌봐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돌보시다가 이제 남편분께서 일로 복귀를 하셨나 보네요. 두 아이 함께 돌볼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은데. 클래식 들으면서 자란 아기들이니까 좀 순하고 말도 잘 듣지 않을까요? 편견이려나요? 잘 자는 것만으로도 효도잖아요? 그때는? 오늘 하루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신데 두 아기가 잘 먹고 잘 자서 효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자장가 작품번호 49-4번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과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자장가 작품 번호 49-4번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과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아르칸젤로의 코렐리 바이올린 소나트 12번 작품 번호 5-12 라폴리아 변주곡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7363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편의점 오픈합니다. 지금 오픈하러 가면서 클래식 F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새로운 시작 응원하겠습니다. 손님 많아서 정신없으실 겁니다. 저는 너무 반갑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5월 11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엔지니어 이재영, 김학석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의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서울 도심 한복판 똑같은 그 자리에서 출근길 풍경을 찍는 사진작가가 있었어요. 늘 비슷한 일상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매일같이 사진을 찍느냐 지인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그저 똑같은 날들의 연속으로 후루룩 지나쳐버릴까 아쉬웠다고. 그렇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그날은 분명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것 같아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어제와는 다른 날, 완전 새로운 날이 될 겁니다.